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끝이 안 아마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mail now 싸우니 유인지
1: 아니 내 피치 kar neki no stari pa zdaj hodam po cesti, gledam kaj se dogaja slišam frekvenco, Salamon oddaja vsak dan poslušam pa že pol a ja, Radio Salamon rula